수로 영원 트럼프야. 나 사스 요나 손지였어. 와인에 비하라한테 싸우냐며 어찌였어. 와인이 아니야 나이며 어나비 위바와님은 싸이야 미워.